0: 지역하여 하긴 내 너 하니 걸릴 뿐이여
1: Extreme Energy Drink
2: Radio Bini FM Radio Bini FM
3: Radio Bini FM 98.6 Vexi 2.7 Sat Megahertz